0: 玉姬啊，你进得换来冰墙冷面，好教堂教不明不白啊。
1: 哦，既然你系都要问明问白咯，咁就等玉姬对你讲明讲白，好等你知得明明白白啦。
0: 咁你就讲啦。
1: 咁你就听住。